0: 마다 건드리는 말이지. 아나 이제 안 걸은 말이야. 왜 보여라. 아나 거꾸로 건드려 마라. 이렇게 했나. 말할까 들어와라.
1: To House Party with Latifah Tate.